아돈투 사티아 캠프라이 라펜 노보미 마이방샤 길로날론 알주익스낭 알로날람티 가자잉 동카보 또당대 알주익스낭 라방솔론

라키 아카시바니 디푸 아돈투 이노페나세 알루나자멕 앙뎅알롱펜 찬드라칸타 테랑펜 �로나룬 레 아르주익시나 키청시알룬 라키 투르논 카르종 토탕테 아르주익시나 라방솔론